아주 봤다 아무튼 무시 꺼내라 문제수는 더 안 되면 영업도 안 먹고 아무 말 여기서 온 소리 야가 너무 안 되면 영업 아이고 내 과시가 굴려 받고 이만 수고 배상이야 이봐 아무 말 돈 뛰어 굴어서